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장피르 랑프레 플룻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 전시회 재밌네요.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라 더 재밌는데요. 이게 무슨 전시회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재밌는 텍스트만 있기도 하고 또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있기도 한 그런 아주 유쾌한 전시회네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뒷목 주의 구역이라는 전시도 있네요. 기념일에 레스토랑에서 연인을 50분 넘게 기다린 사람. 갑자기 방문이 열려버린 사춘기 자녀. 어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다음 사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박스테이프 끝부분까지요. 야, 박스테이프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끝을 못 찾아서 한참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다가 아무리 돌려보면서 긁어봐도 도저히 그 끝을 못 찾겠는 그런 테이프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아까 전에 라시님은 전 부치면서 함께 한다고 사연 남겨주셨는데 아마 전 부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 많아질 텐데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뒷목 잡을 일보다는 웃을 일이 더 많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7: 카티프로 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탈리안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번호 97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협주곡인데 왜 피아노가 혼자 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해서 협주곡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탈리안의 콘첼토 협주곡 양식을 따라서 작곡한 곡이라서 협주곡, 이탈리안 협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212번님, 수평기님이시죠? 정원님 아들이 작은 푸띠 프랑스 마을에 있다고 하네요. 아름답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오셨어요. 엊그제 독일 사진도 그랬는데 아유 사진도 참 잘 찍고요. 유럽 사진들 보니까 너무 그립고 가고 싶어요. 저희 유럽은 저한테 좀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곳인데 또 수평님이 마침 향수 청해 주셨습니다. 정지용 씨 김이갑 곡. 추석에 들으면 또 특별한 곡이죠.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이 함께 노래합니다.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듀엣이었고요. 숲향기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강소영 님이 흑임자 라떼부터 한 잔 주문하고 장 보러 갑니다. 구매 목록은 송편, 잡채, 소국 한 다발. 착한 며느리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하며 이 명절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정원 님과 우리 아당 제작진분들도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착한 며느리인 것도 물론 뭐 좋고 중요하지만 맞아요. 내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기 위한 방법 뭘까 생각하시면서 정성 다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구매 목록만 들어도 명절 느낌이 물씬 나서 참 좋네요. 들꽃년이님이요. 옳다는 건 아는데 현실에선 반대인 걸 자주 봅니다. 엘리베이터에 달려가며 같이 가요 하는데 막 닫힌 버튼을 누는 사람, 지하철 먼 좌석이 비면 앞 사람들을 제치고 엉덩이를 들이미는 사람 등등.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면 서로가 웃음을 머금게 되고 좀 더 따뜻한 세상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아주 아주 종종 계시죠. 좀 이해는 안 되지만요. 뭐 차선 바꿀 때도 저 멀리서 있어서 이 정도면은 공간이 충분하겠다고 깜빡이를 키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안겨주려고 막 급발진해서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엊그저께는 항상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뒷사람이 오면은 뒷사람까지 이제 문을 잡아주거든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개는 달려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문을 받는데 어저께 그날은 이상하게 계속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졸지에 문지기가 되어서 한 3, 4명을 계속 문을 잡고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앞에서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바로 문을 좀 받아서 잡는 게 그게 예의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시를 좋아했던 엄마. 엄마의 입맛을 닮은 막내딸은 최명희 문학관 뒤뜰 수시 감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홍시 내음을 맡으며 엄마를 불러봅니다. 그날처럼 올해도 가을 햇살을 고스란히 담아낸 홍시가 장독대 옆 감나무를 붉게 밝히고 있겠죠. 배우기를 좋아했던 엄마. 1929년 안동권 씨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엄마. 공부 욕심이 강했던 엄마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외국 소학교를 다녔다죠. 16살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해방이 되었으나 도회지로 나가 공부하려던 꿈이 좌절되어 골방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지요. 그래서 당신 자식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리라 다짐했다고 했어요. 늘 긍정적인 엄마. 전주에 전매청 다니는 청년이 있으니 그리로 시집가라는 외할아버지 말씀 따라 군말 없이 시집 왔다는 엄마. 전주에 살 줄 알았던 엄마는 두메산골 진안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죠. 집안의 장손 며느리로 감히 분가를 꿈꿨던 것이 오히려 죄이던 시절이니 포기도 빨랐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모시며 생계전선에도 뛰어들어야 했죠.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멋을 요리할 줄 아는 낭만 엄마.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봉숭아 물들이기였죠. 언니들과 내 손톱 위에 백반을 넣어 짓지은 봉숭아를 소담하게 올려서 포도잎으로 감싼 후에 무명실로 칭칭 감아주었죠. 첫눈이 올 때까지 뻘건 물이 손톱에 남아있어야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게 갑갑여도 참아잉 했던 낭만적인 엄마.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엄마. 84세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날 때는 먼저 좋은 데 가슈, 내 첫 증손주 보면 안아보고 따라가리다 하면서 담담히 눈을 감겨주던 강한 엄마. 위암 2기, 수술만 하면 다 나을 거라던 큰오빠가 간암으로 고생하다 우리 곁을 떠나던 날 목 놓아 우시던 엄마. 큰오빠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엄마는 홍시의 맛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염없이 먼산 바라기를 하실 엄마. 이제 엄마에게도 다시 풍성한 가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장손인 오빠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엄마를 닮아 봉숭아 물들이기를 좋아하고 코스모스 꽃잎을 따다 편지 쓰기 좋아했던 막내가 엄마의 가을을 다시 물들이고 싶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87의 꽃송이를 함께 만들기로 해요. 엄마의 애통함과 그리움도 이제는 곱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그리움을 담은 가을바람도 오빠가 머무는 하늘에 가닿아서 엄마의 꿈속에 오빠를 초대할 것 같습니다.

나리타 타메조가 작곡한 해변의 노래를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이진숙의 수필집 나는 오늘도 괜찮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클라라정 님이 아 잡채에 넣을 야채를 손질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고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저도 읽다가 찡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참 이 홍시를 좋아하셨던 어머니 그 입맛을 꼭 닮은 막내딸 홍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추억이 담겨있네요. 이 어머니가 딸들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시면서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어야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대목 참 정겹죠.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셨지만 또 마음 한편에 그런 낭만도 간직하고 계셨던 멋진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좋아하시던 홍시의 맛까지 잃으셨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팠죠. 올 가을에는 막내딸과 함께 봉숭아물도 드리고 달콤한 홍시도 나눠 드시면서 그런 어머니의 하루에 웃을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리움이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올 가을에는 어머니의 그리움도 조금은 달콤하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최명희 문학관 뒤뜰 수시 감나무 아래라는 말에서 제가 마음이 확 끌렸어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절친이시자 저에게 이모였던 우리 최명희 작가님. 전주에 있죠. 최명희 문학관이. 거기 저희 어머니랑 함께 나눴던 옛날 엽서들도 전시되어 있답니다. 제가 잠시 예고 하나 할게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부에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7년 만에 리사이틀 무대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 함께 할 건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지용 씨의 음악과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지용 씨와 제가 함께한 특별한

음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금요일 2부입니다.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의 만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분달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누엘 퐁스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을 분달리님이 분달리씨의 노래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오히려 요즘은 바이올린 연주로 많이 들었는데 원래 노래예요. 프리츠 분달리씨 테너 이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야, 명불허전이네요. 역시 분달리시. 마누엘 퐁세의 에스렐리타, 작은 별을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느린 템포로 이렇게 음을 길게 길게 소스테누토로 이렇게 느려

그래서 표현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화려한 바이올린 연주와 또 다른 맛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분달리스님 감사해요. 별빛지은님, 아까 전에 홍시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훈아의 홍시를 신청해 주셨는데 좀 뜬금없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또 그래요. 듣고 싶으시면 그래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모르는 노래지만 저도 이따가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소랑님이 멕시코로 출장 간 아들의 무사 귀가를 빌어봅니다 하셨어요. 이 마누엘 뽕세가 멕시코 음악인데 이 작은 별이 그래서 생각이 나셨나 봐요. 멕시코로 출장 가 계시는군요. 무사하게 돌아오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권 오프 11을 마무리하는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7번과 8번인데요. 먼저 7번째 곡은 앨범의 한 페이지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앨범은 사진첩보다는 누군가의 기념첩에 가까운데요.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의 기념첩에 짧은 글이나 음악을 남기곤 했죠. 이 곡도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음악 선물처럼 친밀하고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곡은 조국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앞에 곡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당당한 행진곡풍의 리듬으로 노르웨이에 대한 그리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1권 여덟 곡은 아주 소박한 아리에타로 시작해서 힘찬 조국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여덟 곡 안에서도 그리가 보여주는 표정이 참 다양하죠. 오늘은 기하드 오피츠가 아닌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로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게 서정 서곡집 1권 오브스 12 가운데 마지막 두 곡, 7번 앨범의 한 페이지 그리고 8번 조국의 노래 두 곡을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별빛 지은님이 홍시 나훈아를 신청해 주셔서 웃었잖아요. 근데 좋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다고 하셨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글과도 아마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가사인가 봐요. 제가 궁금해져서 나중에 꼭 방송 끝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켜 알바 제시켜 알바님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남프랑스 여행 왔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2시 30분인데 지금은 2시 42분이겠군요.

시차 때문에 일찍 깼습니다. 아를리의 연인 신청 드려봅니다. 오늘 아를과 아비뇽 여행 일정이거든요 하셨어요. 아, 오늘 또 염장 문자 많이 오네요. 아까 전 염장 사진이 왔었는데 남프랑스 여행 중이신 우리 제시카 알바님 부럽습니다.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아침까지 기다리시면 하루 여정이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 눈을 더 붙여보시죠. 이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 좀더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BJ 아를레 연인 제2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새뮤얼 프리드만이 지휘하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남프랑스 여행 중인 최윤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BJ의 알리아 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을 새뮤얼 프리드만이 주연한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남프랑스 여행 중인 현지 시각 새벽 2시 40분이 넘어서 신청해 주신 제시켜 알바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나은서님이 고모부가 외교관이셔서 외국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명절 문화를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포틀럭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다. 일곱 집에서 각자 해온 음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파티. 아, 좋은데요? 저는 사실 뭐 명절 아니어도 이렇게 모일 때, 집에서 모일 때 포틀럭으로 종종 하곤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 와서 펼쳐놓으면 재미도 있고요. 또 한 집에서 다 독박 써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요. 굉장히 즐거워요. 포틀럭 파티들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하니 하면 하하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2215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1부 끝곡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탈리아 생각이 나신다면서 예전에 베니스 여행 중에 찍은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아유, 너무 예뻐요. 베니스 사진. 추억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멘델슨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주 신나는 음악입니다. 이거를 마르케비치가 주연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부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알렉산더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남영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 752번님이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원님 오늘 저녁 사위가 온다고 해서 식혜는 먼저 해놔서 냉장고에 있고요. 소불고기, 오징어튀김, 팔보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심통이 났는지 시큰둥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겠죠. 정원님도 초대하고 싶어요. 집도 가까운데 말이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집이 가까우신가요? 어디세요? 저 가도 돼요? 아, 오늘 저녁에 마침 스케줄도 없는데 가서 시큰둥한 아드님 대신에 제가 불고기, 오징어튀김, 팔보채 사위분과 함께 한잔하면서 먹고 싶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을 만나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 나가사키.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고 낯선 이방인들이 항구를 드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어린 일본 여인이 미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초초사항은 사람들이 나비 부인이라 부르는 15살의 일본 소녀입니다.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 출신으로 게이샤가 되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번 마음을 준 사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인입니다. 핑커튼은 나가사키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장교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으로 이국의 낯선 아름다움에 이끌려 초초상과 결혼하지만 그 결혼을 한때의 즐거움 정도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샤플리스는 나가사키 주재 미국 영사입니다. 핑커튼의 경솔함을 걱정하고 초초상의 순수한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비극을 막으려 애쓰는 인물입니다. 스즈키는 초초상의 충직한 하녀입니다.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현실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녀를 향한 연민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가사키 언덕 위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집. 혼인 중개인 고로의 안내로 이 집을 둘러보던 핑커트는 영사 샤플리스에게 자신의 결혼관을 거침없이 털어놓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의 여인과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훗날에는 미국 여인과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초조상과의 결혼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가벼운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샤플리스는 그런 그에게 경고합니다. 초초상은 이 결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녀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핑커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오늘의 결혼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배합니다.

피카트네 아리아 너분께 알몬도 세상 어디를 가나 테너 니콜라이 게다이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카레아니 지현은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세보야님이 초초가 나비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일본어로 초초가 나비예요. 이 곡 맨 앞에는 미국 국가의 멜로디로 시작했는데 들으셨죠? 중간중간에 또 야리아의 멜로디도 살짝살짝 그 미국 국가를 차용해서 선율이 등장했습니다. 이윽고 초초상이 친구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며 등장합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이 결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핑커튼과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숙부인 승려가 나타나 조상의 종교를 버렸다며 초초상을 저주합니다. 친척들마저 그녀를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초초상에게 남은 사람은 오직 핑커튼 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별빛이 내려앉은 정원에서 단둘이 마주합니다. 핑커튼은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초초상은 수줍음과 벅찬 행복이 뒤섞인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시작이지만 그에게는 잠시 머물다 떠날 낯선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하룻밤입니다. 아직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선율로 포개어집니다.

사랑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마법 같은 눈을 가진 아가씨요. 테너 니콜라이 게다 그리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역시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릅니다. 핑커튼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을 떠났고 초추상은 그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에게는 핑커튼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점점 궁핍해지고 혼인중개인 고로는 다른 남자와의 재혼을 권합니다. 스즈키조차 핑커튼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초초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항구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을 노래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수평선 너머로 흰 연기를 뿜으며 배 한 척이 들어오고 낯익은 발소리가 언덕을 올라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리면서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다림과 확신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위태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초초상의 아리아였죠. 뭐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역시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플리스가 핀커튼의 편지를 들고 초초상을 찾아옵니다. 편지에는 핀커튼이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초상은 편지를 읽는 샤플리스의 말을 자꾸만 가로막으며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묻습니다. 샤플리스는 차마 진실을 끝까지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약 핀커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초초상은 게이샤로 돌아가거나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샤플리스 앞에 어린아들을 데려옵니다. 핀커튼이 떠난 뒤 태어난 그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샤플리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핀커튼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항구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핑커튼이 타고 떠났던 군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초초상은 기쁨에 겨워 스즈키와 함께 정원의 꽃을 꺾어 집안을 가득 장식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창가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밤은 깊어가고 스즈키와 아이가 잠든 뒤에도 초초상은 창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여성 합창단이 가사 없이 허밍으로 노래하는 신비로운 선율이 흐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이 음악은 그녀의 기다림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허밍코러스 역시 뭐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인 음악이죠. 이 나비 부인에서 카라니지아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초추상은 스즈키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잠시 안쪽 방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 핑커튼이 샤플리스와 함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낯선 미국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핑커튼이 미국에서 새롭게 결혼한 아내 케이트였습니다. 그들은 초초상의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키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즈키는 절망합니다. 핑커튼 역시 자신을 기다리며 꽃으로 장식해놓은 집을 바라보자 뒤늦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작은 집.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핑커튼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초상을 직접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샤플리스와 스즈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디오 퓨리토 아질, 안녕 꽃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여 핑커튼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니콜라이 게다가 노래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초초상은 핑커튼이 돌아온 줄 알고 황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낯선 미국 여인 케이트였습니다. 초초상은 곧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남편에게 이미 다른 아내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고 아이를 보내겠다고 대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커튼이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 초초상은 아버지가 남긴 단검을 꺼내듭니다. 그 칼날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예롭게 살 수 없다면 명예롭게 죽으라.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찾아온 어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을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가린 뒤 아버지가 남긴 단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0: 명예롭게 죽으리 아가야 나의 작은 신이여 초초상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였고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핀커튼이 초초상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렸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랑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 그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남긴 채 나비부인은 막을 내립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1904년 2월 17일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공연은 뜻밖에도 야유와 혹평 속의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죠. 부치니는 곧바로 작품을 수정했고 같은 해 5월 브레시아에서 개정판을 선보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푸치니는 이 작품에서 일본의 선율과 음악적 색채를 서양 오케스트라 안에 녹여내면서 이국적인 정서와 자신의 섬세한 음악어법을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비부인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음악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약속이었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핑커튼은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초초상은 그가 떠난 자리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초상의 비극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마음의 무게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보다 상대방이 내게 건넨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잡나

0: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아까 전에 팬님이 나비부인 이 오페라가 일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나비부인 속 일본은 뭐 진짜 일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서양이 상상한 일본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푸친이 자신도 실제로 일본에 가본 적도 없었고요. 상상 속의 일본. 그래서 그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동양의 여성상,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자결 장면을 아름다운 비극으로 이렇게 낭만화한 부분은 또 오늘날 시각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죠. 제 생각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좀 낯설고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드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또 일본의 어떤 그런 가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그런 오페라죠.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사비네마의 클라리넷, 한스 봉카지가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내일 금요일 2부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초대석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0: 짱!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영화 뮤리엘의 웨딩의 주인공 뮤리엘도 그랬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섬처럼 겉돌던 뮤리엘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진짜 친구 론다를 만난 뒤에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향에 살 땐 몇 시간씩 앉아서 아바 노래만 들었어. 근데 널 만난 뒤로는 한 곡도 안 들었어. 내 삶이 아바 노래만큼 댄싱킴만큼 좋아졌거든. 뮤리엘에겐 론다 같은, 론다에겐 뮤리엘 같은 친구. 여기서만큼은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시작할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아바의 댄싱퀸이었습니다. 추석 특집이 시작됐습니다. 와, 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12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의 제목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제목 참 좋다. 원작은 백영옥 작가의 동명 소설이고요. 배우 이진욱 씨, 수지 씨 출연이라고. 네, 제목만으로도 참 땡기네요. 그리고 배우분들, 이분들이 그걸 표현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더 궁금하네요. 여튼 우리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 할 겁니다. 모두가 연휴에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명절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여럿이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고독감 아시죠? 그런 기분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기서 좀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만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최영음이 준비한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들. 네, 뭐 차린 건 없습니다. 네, 따로 음악밖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간식거리들 있으면 그런 거 좀 한쪽으로 준비해서 씹으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에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

준이야, 예쁜 양말, 새 구두, 새 옷 이런 것들보다 더 돋보이는 건 바로 너야. 넌 지금도 부시한 머리에 맨발로 이걸 보고 있겠지? 세순했니? 낯선 남자에게 쉽게 방을 빼앗기고 물은 병째로 마시고 밥상 앞에선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너. 너 이춘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 거야. 힘내.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엘가의 사랑의 인사. 미술관 옆 동물원의 이 대사는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죠? 준이에게 하는 철수의 대사. 준이야, 이쁜 양말, 새 구두, 새 옷, 그런 것보다 더 이쁜 건 너 자신이야.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고 음식 먹을 때 괴상한 소리를 내는 너. 그런 너를 알아줄 사람 있을 거야. 힘내. 네. 이런 말을 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그저 조언일 뿐이라면 이런 너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만 말한다면 이거는 디스인데요. 네. 너는 필요 없다며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

중에서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이장조, 중삼악장, 미뉴엣이었습니다. 혼자라고 꼭 외로워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혼자여도 고상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 속의 클래식 두 곡 들어봤는데 괜찮았나요? 3716님, 연휴 시작 날 저는 특근해요. 수당 따로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자진해서 손들었어요. 사무실 지키면서 읽고 싶던 책이나 잔뜩 읽어보려고요. 4747님, 저는 올 추석 연휴에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방콕하고 있으려고요. 원래도 어디 잘 안 가요 하셨네요. 꼭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마음 편히 보내는 거 이거 진짜 연휴인 것 같아요. 4747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상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고 계신 두 분 잘하고 계십니다. 3716님, 4747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먼저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 엔젤. 곡 중간에 이런 가사 나오죠. 당신은 천사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어서 인류의 운명을 건 미션과 함께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깨어나는 그레이스, 라이언 고슬링의 이야기,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에서도 한 곡 골라봤어요. 네, 지난주에 사과조아님이 10년째 CBS 고정이라면서 신청하셨었는데 오늘 띄워드립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그레이스가 우주로 떠나기 전에 에바, 산드라 힐러가 과학자들과 모인 파티에서 부르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가사 내용이 그레이스가 처한 운명과도 맞닿아 있어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주에서 만난 그레이스 친구, 네, 로키와의 서사도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오열 포인트였죠. 네, 아, 로키 보고 싶다. 네, 존재만으로 존재감 있는 위로되는 로키. 프로젝트 헤일메리,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 그 전에 먼저 영화 시티 오브 엔젤에서 사라 맥락클란 엔젤부터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에서 해리 스타일스 사인 오브 더 타임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영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두참 모임. 외로움이 퍼스널 컬러인 계절, 역시나 가을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을 하나씩 추천해 볼까 해요. 어떠세요? 일명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무비 어썸 피플의 주인공. 짜잔. 왕가희 감독으로 정해봤어요. 먼저 아비정전. 최근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이 다시 개봉해서 아비정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었는데요. 보러 가신 분들 아마 좀 계실 거예요. 주인공 아비는 스스로를 발 없는 새에 비유하죠. 날개를 쉴 곳도 내려앉을 땅도 없이 평생을 날아야만 하는 새. 그리고 단 한 번 땅에 내려앉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홀로 떠도는 아비의 뒷모습. 그 쓸쓸함이 이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많이 닮아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비의 마음 건강 가시나요? 저는 마음만큼은

아비의 마음을 너무 공감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위험한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쓸쓸한 선택들을. 제가 예전에 소방관 체험 간 적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홀로 목숨을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들 그러한 연대를 가지면서 또 마음 따뜻하게 따뜻한 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의 결을 가장 잘 다뤄주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왕가위 감독. 그의 두 번째 어터무비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해피투게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왕가위 감독의 작품으로 추천하긴 했지만 배우 양조위나 장국영 배우의 필모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영화 팬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비정전 중에서 하비에르 쿠가의 마리아 엘레나 이어서 해피투게더 데니청의 해피투게더까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최영미 추천하는 가을 영화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은 왕가희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 그리고 해피투게더의 음악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가을 영화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1603님 강디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시골 할머님도 계시지 않아서 친척들과 모일 일이 없어졌어요. 편하긴 해도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준비하던 정감 같은 건 없어진 듯 하네요. 추석 당일에 동생들이랑 모여서 아버지 모시고 식당에 가서 가족 모임 하는 것 빼고는 뭐 집에서 드라마 삼매경 일태죠. 심심하면 혼자 영화 보러 갈 것도 같아요 하셨는데요. 1603님께 영화 예매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미에서 드리는 명절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호아킨 피닉스의 영화 허 중에서 한 곡 골라봤어요. 주인공인 테오도르만큼 외로운 캐릭터가 또 있을까요? 아내와 별거 중이다가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러다가 결국 그 AI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테오도르가 퇴근길에 자신의 인공지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우울한 노래 틀어줘. 처음엔 다른 곡이 나오는데 다음 곡 틀어달라고 하자 이 노래가 딱 흘러나옵니다. 브리더스의 오프유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컬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1: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 봤어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두참 모임.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오늘의 끝곡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월터의 짝사랑 상대인 셰릴 역을 맡았던 크리스틴 위그가 피처링한 노래예요. 데이비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인데요. 이거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조찬 모임 이어지니까 늦지 않고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싶을 때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에서 내가 열만 듣습니다. 열만엔 뭐가 있다? 그르하지요. 과도한 응원과 과도한 공감. 아이, 과도하게 좋은 노래들은 말해서 뭐해요. 라디오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오랜 추억이 되는 경험.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게 아닐까요?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주파수를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안 맞춰요? 12시에 만납시다.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김현철 원더풀 라디오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옛날엔 라디오라고 많이 했어요. 라디오. 이렇게 표기는 하지만 왠지 좀 굴려보고 싶은데. 우리 추석 연휴 이틀 동안 라디오에 얽히니 추억들 너무 많잖아요. 아직까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그 시절 사연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사연 들으면서 맞아 그 프로 누구 나왔었는데. 자, 추석 연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0: 여기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자탄풍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길게 잘 써주셨어요. 제가 한 세네 줄이면 된다 했는데 열만 일기장민 키로 길게 써주신 우리 초코쿠키칩님. 제가 중학생 때요, 마이마이가 있으면 좀 사는 집 아이라 했잖아요. 용돈을 아무리 모아도 살 능력이 안 돼서 아빠에게 사달라고 몇 날 며칠을 졸랐더니 아빠는 벽돌 같은 건전지를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은 조그마한 라디오를 사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이마이가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요. 아빠의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안중에도 없이. 그를 안중에 있으면 그게 애가 알겠어요? 그래도 뭐 처음 가져본 라디오라 신기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저렇게 맞추다가 오, 배한성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팝송 뜻도 모르면서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고 여의도 우체국 서서함으로 엽서살이 보냈죠. 사연이 당첨돼서 프로그램 이름이 각인된 매끈한 볼펜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함. 아, 라디오를 떠올리니 또 추석도 다가오니 지금은 곁에 안 계신 아빠 생각이 더 납니다. 라디오를 켜고 처음 들었던 곡이 스팬다우 발레의 True라는 팝송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팝송을 못 들으니까 이 곡을 샘플링한 윤미래의 삶의 향기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팝을 접하는 게 라디오를 통해서였어요.

아니면 이제 엄마가 사다 준그 영어 공부용 그 팝송이 모여져 있는 세트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그거를 하나 받았는지 사다 줬는지 그래서 그때 올드팝을 다 듣고 옆에 이제 영어 가사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걸 또 다시 한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됐나 모르겠네. 밤을 잊은 그대에게에 대한 사연이 또 왔네요. 6976님은 손무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영님이랑 동갑내기인데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 난리 났을 때그 프로그램에 서태지 씨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전화 연결 돼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댄스랑 발라드 섞어서 노래 만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들만의 추억이 나온 거라고 믿고 계시군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으로 즐거워집시다. 윤미래 삶의 향기,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들만의 추억.

이치은 추억 속의 그대 031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가을빛 추억 신승훈 0318님이 아 그치 고등학교 때 라디오 공개방송 참 많았는데 저도 활동 초기에 라디오 공개방송이 주말에 포진돼 있으니까 그냥 일이었어요. 그 주말에는 뭐 이제 음악 프로그램 TV 하고 중간에 리허설 중간중간 시간에 라디오 공개 몇 개 치고 오고 끝나면 또 라디오 공개 가야 되고 야 진짜 여의도 그때 공원이 생기기 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엄청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라디오 공개 방송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CBS는 롱테월드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좋았다죠. 원종배 아저씨가 진행하시던 영팝스 우리 학교로 왔었어요. 원종배 아저씨가 우리 학생들 엽서 보내면 방송에서 꼭 읽어줄게요 하셔서 믿고 무려 두 장이나 보냈죠. 에이 200장은 보내야 돼. 그런데 정말 며칠 뒤 밤늦게 독서실에서 공부 마치고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켰는데 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차에서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었어요. 아, 그 약속 지켜주신 원종배 아저씨가 너무 고맙고 그리워요. 그때 시청했던 곡이 황치윤 추억 속의 그대. 어때요? 그때 이렇게 엽서로 해서 소개된 거랑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고 쉽게 문자로 띡 보낸 거랑 어떤 게더 감흥이 있는지. 5241님, 83학번 시절 빨간 라디오 있어. 저기 우리 이봉규 씨가 저기 쓰는 거 아직도 있다고요. 봄을 1호로 끼고 살던 방통대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하던, 아, 정말 옛날 시대네. 낮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송출되는 라디오 강의를 들었어. 그러네. 라디오가 그냥 다 가르쳐줬어요. 강의도 했지, 맞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코피를 휴지로 막아가며 공부했던 기억나네요. 그 시절 정이 된 덕에 지금도 TV보다 라디오를 더 사랑하는 애청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72년 6월 1일에는 KBS 제3방송이 있거든요, 여러분. KBS 안에 그 마치 방공호처럼 막 들어가요. KBS는 막툭 들어가면 제3 라디오 무슨 뭐 월드 라디오 막 어디 구석구석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출연해봤어요, 저는. 날 어디로 끌고 가는가? 막 어머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는 대로 들어가고. MBC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디오 강의를 개시했군요. 2008년에 종료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이제 인터넷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무슨 인터넷 강의 이런 게 시작됐나 봐요. 그 얘기 또 나오겠지, 라디오 드라마. 김희재, 나의 옛날 이야기. 홍이삭, 내 사랑, 내 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올바른

0: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아, 에픽하이를 좋아하셨나봐요. 타블로의 꿈꾸는 라디오. 아, 이때 저도 같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송백경이 할 때가 있구나. 꿈꾸는 라디오. 꿈꾸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요즘 에픽하이 유튜브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키운 거 같고 뿌듯해요. 2565님. 그래요. 신청하신 에픽하이 플라이 듣고요. 2부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시경의 미소천사, 성시경의 푸른밤 들으며 공부하던 세대여요. 끝멘트, 잘 자요. 를 들으려고 새벽 2시까지 길을 쓰고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한 달에 고작 며칠이 안 됐어요. 9890님, 건강했네요. 청소년인데 새벽 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 하면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밤 12시 시간대 저도 성시경 씨는 저보다 훨씬 뒤에 이제 했었고, 저는 20대 초반에 했으니까,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던 친구들 이제, 함께 익어가고 있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나. 난 12시로 돌아왔잖아. 누나 체력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랄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날개 언타이틀의 곡 397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태사자의 도유피의 뿌요뿌요. 3973님 보고 들을 것 많지 않던 시절. 이문세 DJ의 별밤 듣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야자 시간이면 체육복 소매로 이어폰 몰래 끼워놓고 별밤을 들으며. 맞다. 소매 사이에 이렇게 해갖고, 아, 해갖고, 목으로 이렇게 해갖고. 친구 다이와 별밤 캠프에 뽑히겠다고 엽서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오, 기적처럼 캠프에 뽑혔는데? 이때는 휴대폰이고 뭐 없던 시절이니까 기숙사에 있어서 집으로 온 연락을 받지 못해. 이때, 저도 별밤 뽐내기 난 저기 장원 나갔는데 그 연말에 그거 하는 거에 이사해갖고 연락 못 받았잖아요. 그때 했으면, 그때 데뷔했으면은 난 이렇게 잘 되진 못했을 것 같아. 잘된 일이야. 친구와 함께 방송국까지 쳐들어갔었어요. 물론 무사히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오, 대단하다. 난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때 함께 별밤 듣고 캠프까지 갔던 친구 다이가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 지금은 배낭여행 중입니다. 멋지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친구를 보며 응원을 보냅니다. 2730님, 10대 시절 이정님이 DJ였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전화 연결하게 돼서 카세트 테이프로, 이때 이적 씨가 할 때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 준비할 정도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기를 이게 빨리 바뀌었다고요. 근데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싸늘하게 들려오던 말. 아, 오늘은 시간 없어서 연결 안 돼요? 그래요. 생방 중에 시간에 쫓기거든요. 그땐 라디오에서 편지 보내서 내 사연 언제 나오나 그것만 목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말이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라디오는 내 곁에 있네요. 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운 라디오. 앞으로도 내 곁에 오래오래 함께해줘. 제 생각에는 아마도 라디오는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집행이 짓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적 이문세 조조 할인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슈퍼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멜로망스 유. 7037님 올해 40 중반 한참 큰 어른입니다. 중학생 시절 저의 최애 프로그램은 고스트 스테이션. 아, 저는 이거를 라디오로 들어본 적은 없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유튜브에 뜬 거 이렇게 좀 들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새벽에 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 학생이라 일찍 자야 하는데도 심야 시간에 하는 마왕의 라디오를 듣겠다고 눈 빨개지도록 기다렸던 생각이 나네요. 그 덕에 많이 속았어 부모님들. 우리 라디오 늦게까지 들어가지고 공부 꽤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고 계시죠. 마왕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뿐 아니라 경험이 우러난 충고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또 항상 우리 편이었거든요. 요즘같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 한없이 다크했지만 그래. 거침없이 희망적이었던 방황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래요. 또이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들 다크함은 좀 걷어내고 희망적이었던 그 추억을 잘 간직해서 애들 잡지 말아요. 2729님, 내가 사랑했던 라디오는 FM음악도시. 신해철님이 이 방송도 진행하셨네요. 음도죠, 음도. 저는 이제 이소라 선배님 좋아해서 찾아 듣곤 했는데 서클 활동으로 탈춤부를 요즘도 있나 탈춤부 그래 우리 것은 소중하신 것이요 하면서 탈춤도 추고 뭐 장구도 치고 이런 거 엄청 했는데 아침마다 이거 챙겨 듣고 잔다고 엄마가 저 깨운다고 고생했어요.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셨죠. 아유 그 정도면 엄마가 보드랍다. 아휴,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라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해치열이 형이 얘기하면 그냥 다 수긍이 되던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었죠. 그분의 목소리가 그리운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그리운지 둘 다겠죠. 신해철의 안녕, 손지창, 김민종, 그대와 함께.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2720님,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는 이소라님의 음도. 이 코너 진짜 유명했어요. 책으로도 나왔죠. 그 남자 그 여자. 사랑과 이별에 대한 사연. 그 옛날 심야 라디오에선 온갖 연애담을 들을 수 있어서 짜릿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연애담 이런 거, 저도 막 뭐 연애 상담 코너 이런 거에 이렇게 붙박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코너 가면 다 헤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람이 안 바뀌어. 뭘 그렇게 그냥 헤어지지 뭘. 근데 노래는 또 이런 노래 좋아했다 내가. 그러니까 말이랑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너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었죠. 이거 끝으로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아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끝났네. 내일 또 얘기해요. 이소라,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높은 곳으로 지표면에서는 해면 기압이 높고 상층에서는 등압면 고도가 주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아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온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에는 우리 모두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Diana Ross의 Upside Down이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목금토일 나흘 동안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잖아요. 그 형식으로 노래를

0: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건 녹음 방송이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녹음 방송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1777번으로 오늘도 FM팝스 입장 완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방송 들으면서 전 부치고 있어요. 고소한 냄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요리하시면서 전 부치시고 뭐 이것저것 음식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악이 음식에 스며들 때 그 음식의 맛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음식 하시고요. 또 쉬실 때도 음악 틀어놓고 쉬시고요. 책 보실 때도 음악 틀어놓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음악 듣는 거. 요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 밭일 하면서도 음악 틀어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대단한 맛을 너무 오바인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실시간 신청곡들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또 뭐야. 쭈윤발님이 호주 브리즈번 여행 중에 인사드려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즈번 여행 중이세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 FM팝스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주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지금 호주에서도 보내주셨잖아요. 레인보우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1: 꾸끼리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아.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도나스 엄마의 메가 더 파크, 비주스의 You Should Be Dancing, 그리고 쉬크의 노래죠. Everybody Dance까지. 디스코 음악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리스1144님이 덕분에 텃밭에서 힘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동준님 말씀처럼 농작물도 음악을 들으면 성장도 잘하고 맛도 더 좋아진다 그러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아유, 반일하시는 분, 제가, 예, 반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얘기한 건데, 잘 됐네요. 예. 9718번으로 추석쇠로 고향 속초에 왔습니다. 여기는 미시령 고개 정상에서 사진 보냅니다. 가을볕이 따갑네요. 아우, 가을볕이 따가워요. 어저께도. 오늘은 좀 흐려가지고 그런데. 아우, 사진 좋네요. 이게 지금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그, 저, 사진이죠? 저희들이 사진을 이렇게 크게 보질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않는데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엘튼 존의 노래, 다니엘. 빌리 조엘의 노래, Just the way you are.

올리비아 뉴턴 존의 Let Me Be There 그리고 카펜터즈의 There's a Kind of Hush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빌님이 지금 FM 팝스 들으면서 지지고 먹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치는데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경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또 시장 가야 돼요. 열심히 사날랐는데 그래도 뭐가 또 부족하네요. 풍성한 식탁을 위해 흔들어가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맛있는 음식. 네. 팀이 나오네요. 1670번으로 여긴 부천이에요. 이런 명절이면 다른 집엔 시끌시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저는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아들 딸이 미국에 있어서 많이 허전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몇 가지 음식 하고 있다고 그러셨네요. 예. 아유. 많이 보고 싶으시,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은 게 영상통화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와, 그, 뭐 진짜 몇 달에 한 번 전화통화 하는데도 그냥 예? 부모님은 아유, 빨리 끊어. 저기 또 요금 많이 나와. 그럼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만 되면은 공짜로 영상통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많이 그립거나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음식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죠? 음식이 더 맛있어지라고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디 블루스의 멜랑콜리맨,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 가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앤 마그레스의 노래 슬로우리 들으시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셀린 디온의 씩씩한 목소리 To Love You More. To Love You More로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081번으로 구리 천지빛깔이에요. 통영바다는요. 서울에서 태연이라는 친구가 오고 있거든요. 아, 태연 씨가 가요?

0: 방송 듣고 오고 있을 텐데 송은경이 태연이에게 보내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거나 들려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진 잘 받았습니다. 예, 굴레음을 지금 맡고 계신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통영 앞바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예. 아, 이분이 저 은경 라이프님이군요. 예. 고향이 통영이니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그러려고 혼자 나왔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아, 통영 바다 이쁘네요. 통영 참 그 저 뭐라 그러죠? 그 맛집도 많고 참 좋죠. 아,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한 20년쯤 됐네요. 그때 통영 가갖고 그때는 무슨 뭐 맛집 그런 저 정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었는데 아, 그 저 뭐라 그러죠? 해물탕?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복 요리인데 복 그 지리. 예, 그건 또 먹었는데 아, 상당히 맛있었어요. 아유, 통영 진짜 가고 싶네요. 김경숙 씨가 셀린 디온 노래는 하루 종일 들어도 마음에 울림을 줘서 좋아하죠. 예, 선곡이 오늘 노동요로 아주 최고예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여러분 계신 곳에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뭐 이제 음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진짜 그냥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명절인데 가족들과 못 만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동준의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겁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듀란 듀란의 Notorious, Wham의 Freedom, 아하의 You Are The One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702번으로 어제 결혼기념일이라 약간의 금융치료와 케이크를 사주었더니 너무 친절해졌는데 더 무서워요 하시면서 듀란 듀란의 Notorious 신청하셨습니다. 아, 무지하게 친절해지셨어요 갑자기? 무서워요. 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무섭죠. 별빛 지은님이 Just the way you are 제 신청곡인데 왜 안 불러주세요? 그러셨어요. 불러드렸습니다. 삐지셨어요? 제가 저 신청하신 분 소개 못해드릴 때가 많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다고.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1042번으로 백화점 무인 안마기 30분 받으면서 이어폰으로 FM팝스 들으니 더더욱 좋으네요. 피로도 풀리고요. 안마의자에 앉아서 듣는 FM팝스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5520번으로 한동준님의 한결같은 열정이 이번 추석도 보름달이 붉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아 근데 오늘 보름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잔뜩 흐려가지고 지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비는 내리지 않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놈님이 저요 부산인데요 4근 1휴 근무라서 연휴 모두 출근입니다. 아이고 바넬린의 Can't Stop Loving You 신청하셨는데 어젠가 그제 제가 보내드렸어요. 언제 하여튼 조금 있다가 또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Anne Murray의 노래 I Just Fall In Love Again. Kenny Rogers와

Too Unlimited의 Twilight Zone 그리고 Cam Lazlo featuring Jenny의 노래 What a Lonely Nigh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큐티포뇨님이 어제 모임에서 제가 매일 듣는 음악 프로그램이라면서 사연 멘트 들려드렸어요. 목소리 좋다면서 내일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괜히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 좋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FM 팝스뿐만이 아니고 CBS의 모든 프로그램들,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의 입소문으로 다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뭐 대단한 무슨 홍보 작전을 펼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CBS FM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2085번으로 저는 여자 택배기사입니다. 눈을 떠서 퇴근할 때까지 12시간 정도 CBS와 함께하는데요. 추석 특수기 열흘간 평소보다 무겁고 많은 물량으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오늘부터 시작된 3일간의 연휴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동네 떡집에 와서 좋아하는 콩 송편 한 팩 또 커피 한 잔을 사서 공원에 와서 행복한 여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그 여유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여유로운 시간입니까? 아, 참. 사연 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웠는데 이렇게 쓰게 되니 이 또한 행복이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들어주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아, 남대문 성그리님 어디 가시는 중인가 보죠? 차가 막혀갖고 짜증 폭발인데 동준 형님이 음악을 신나는 노래만 틀어주시니 기분이 업됐다고 그러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지금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탐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s.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 팝스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아미고님이 내일도 생방인가요? 내일도 생방입니다. 예. 내일 또 생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 계속됩니다. 에밀로 해리스, 린다 론스타트, 돌리 파튼이 함께 부르는 After the Gold Rush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냉장고는 평소보다 꽉 차고 집안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고 전화도 평소보다 자주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습니다. 야, 명절이구나 싶은 풍경이죠. 평소라면 귀찮았을 일도 명절이라는 이름을 달면 조금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만날 사람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며칠 쉰다는 든든함까지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분주함도 넉넉하게 즐겨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추석 연휴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첫째 날입니다. 오늘 첫 곡 버들피리의 꿈 찾아가리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부터입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들 베스트를 선정해서요. 이 추석 연휴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 들려드릴 거예요. 자,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은 노래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7: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정유경 씨의 노래 꿈 그리고 부활의 생각이나 두 곡이었죠.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호감도를 보여주신 노래들, 방송 횟수, 그 호감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추석 연휴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손세정 씨인데요. 약식을 만들면서 가요 속으로를 듣습니다. 대가족 15명이 모이니까 함께 먹으려고요. 18대 종손집

큰며느리, 나의 추석 일상입니다. 우와, 18대 종손집 큰며느리. 이건 손세정 씨니까 이렇게 잘 해내고 계신 걸 거예요. 6734님은 여행을 지금 떠나고 계신 중인가요? 저희는 시어머니 구순을 맞아서 가족 9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많은 추억 만들고 오리라 기대 만땅입니다. 기대 만땅. 그 어떤 여행보다 즐겁고 알찬 시간들 보내고 오십시오. 9명의 가족들 함께하니까 뭐 든든하겠네요. 그렇죠? 여행 스케치의 노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그리고 장철웅 서울 이곳은 두 곡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순이 아버지 조영남 모란동백까지 함께하셨어요.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이번 추석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번부터는 각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떡에 당첨되었어요. 떡은요, 사면 됩니다. 938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거에 당첨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1099번. 아, 독감에 걸리셨어요. 독감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옮는다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회사로 피신 왔습니다. 가요 속으로 음악 치료 받으니까 좋아집니다. 하, 일단 다행이긴 다행인데 이 보면요, 이 가족 행사나 뭐 여행 중요한 일정 앞두고 아프게 되면 아, 정말 나 자신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요,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기찬이에요. 감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아.

0: 있던 피콘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프루지오 대우건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문성재 부산갈매기, 그리고 명절 때면 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노래죠.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였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특집은 2부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왁스의 엄마의 일기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0: 있습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하우스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1: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5: 홈픽.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7: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창완 어머니와 고등어였습니다. 통기타 한 대와 김창완 씨의 목소리. 참 구수한 가사와 멜로디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정겹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추석 연휴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 선정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2부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효소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맨가드 하세요.
1: 이젠 맨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추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 두 곡 감상하셨어요. 추석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보내드리고 있죠. 보면 즐겁게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롭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3716번 이혼하고 보내게 된 첫 명절 추석 애들은 할머니 집 보내고요. 혼자 보냅니다. 몸이 편해지긴 하겠지만 마음은 많이 쓸쓸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보내는 혼추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혼추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뭘 하든 편안하고 재밌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0853번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20년 넘게 명절을 못 쉬었습니다. 올해 추석 당일에는 쉴 수가 있어서 막내딸이랑 영화도 보고 뷔페도 가고 한강 나들이 가서 한강 라면도 먹어볼 거예요. 그 흔한 극장도 한강도 한번 못 나가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일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당일날만 쉬네요. 이번 기회에 하루라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는 막내 따님이 참 고맙고 그래요. 이런 노래들 0853님의 배경음악으로 쭉 펼쳐지면 잘 어울리겠죠? 정은지예요. 하늘바라기.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노래죠.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 양희은 씨의 노래 부모, 그리고요 부가킹스 윤도현이 함께 부른 여행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노래들 베스트를 꾸며서 추석 연휴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어요. 지갑에 온누리 상품권 두 개가 있네요. 이제 시장에 가서 과일 사려고요.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있네요 하셨는데요. 5732번으로 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거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만 원권 한 장을 어디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옷에 넣어놓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몇 번 찾아봤는데 손에 안 잡혀요. 뭐 옷 속에서 썩는 건 아니겠죠. 괜찮겠죠? 온누리 상품권 이거 내 곁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남궁옥분의 노래입니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신승훈 엄마야,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내

내일도요 좋은 노래들이 계속 흐를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한영애 씨의 노래예요. 완행열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계획 묻고 답하는 사람들 글 보면서 이거다 하는 거 발견했어요.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냐면 끝내주게 집에 있기. 연휴가 짧아서 고심들이 많은 모양인데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하게 한숨 돌리기, 웅장하게 낮잠 자기, 기깔나게 라면 먹기, 호방하게 산책하기. 시간이 고프다가도 시간 쓸 줄 몰라하는 우리.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 다 연휴의 특별 계획이 되고 쉼의 큰 그림이 된다 생각하며 추석 연휴 잘 보내기로 해요.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피곤한 명절 연휴 말고 상쾌한 연휴, 당당한 명절 뭐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시작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짧아서 여행 안 가고 고향에도 안 가겠다는 사람도 많던데 끝내주게 집에 있기, 이 엄청난 계획을 완성시킬 방법들 하나 둘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오늘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 동안 저녁 스케치는 BGM으로 함께합니다. 캐치님들의 나흘에 배경음악으로 놓아두세요. 9월 24일 목요일 연휴 첫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모세나 레스 LS2 들으셨어요. 아니타 커싱어즈의 Welcome to my world.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My way. 오늘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 동안 캐치님들의 나흘의 배경음악으로 흐를 노래 BGM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Westlife입니다. I Lay My Love On You, 18th예요. Upside Down.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노래 들으셨고요.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앞서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스케치는 연휴 나흘 동안 캐치님들의 삶에 은은하게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BGM으로 함께하는 저녁 스케치.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듣고요. 카를라 브론입니다. You Belong to M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탈리 콜, 넷 킹 콜 함께 부른 Unforgettable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로 그리고 어디쯤에 가고 계신가요? 연휴 첫날 저녁인데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녁 일찍 드시고 가족, 친구들이랑 동네 한 바퀴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 멀리 해외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어느 하늘에서 어느 시간대에 계시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캐치님들의 나흘에 배경음악으로 흐를 노래들 준비하고 저녁 스케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할 거 다 하시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팩, 실크 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들으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In Our Small Way,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BGM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아바의

융카이 블루 들으셨어요. 앞서서 에바 캐시디 Fields of Gold였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 동안은 저녁 스케치는 배경음악으로 은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할 거 다 하시면서 음악 즐겨주시면 됩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준비했고요. 콜드플레이와 BTS, My Universe, 이어서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 Live Before You Love Me.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자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Glover Washington Jr.

Been With Us, Just a Two of Us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리얼? 너 머리도 가려...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먹는 재미, 노는 재미도 좋지만 가끔 고생하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면 견딜만해요. 뭐 힘들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다 맛있게 먹어줄 때, 아니면 5시간, 10시간 운전했는데 마당불 환하게 밝히고 마중 나온 우리 부모님들 뵐 때, 또 야근의 특근으로 고생은 했지만 남은 명절 연휴는 고스란히 쉴 수 있을 때. 그런 추석 연휴 첫날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며 가며 민족 대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음악 재미,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 10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해마다 명절을 두 번씩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또 닥쳤구나. 그렇게 인상을 구기고 시작하면 연휴 내내 무거운 명절이고 에이 그래 어차피 내 몫인데 그렇게 화난 마음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한 명절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야심차게 2026년 한가위 특집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자, 어떤 기준이든 삼삼, 세 곡씩 이어집니다. 이유가 있는 추석 특집이에요. 자,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수일, 제2의 고향이었어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관절 연골이 걱정.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2026년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이번에 사흘간 함께 하실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 곡은 이 새싹이 돋고 봄바람이 순풍순풍

부는 계절. 이 봄을 대표하는 곡이죠. 로이킴의 봄봄봄. 그리고 또 한가위 명절이 있는 계절 가을의 노래입니다. 패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신 눈 내리는 겨울을 대표하는 노래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으셨는데 오이 여름곡은요. 여름은 뭐 계절이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에이 그럴리가요. 아니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서 여름 진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여름 곡은 선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3일 동안 이어질 한가위 특집 타이틀이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곡을 엮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곡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더우니까 여름 빼자. 그래갖고 일단 여름 노래는 뺐습니다. 뭐 다음 특집에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를 준비한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다. 그러면 뭐 여름 노래를 뺄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겨울 노래들이 또 긴장을 하겠죠. 아무튼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무엇을 소재로 엮었느냐 하면 바로 싱어송라이터 백창우가 작곡한 명곡 세 곡입니다. 백창우 씨는 가수면서 시인이고요. 임희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를 제일 처음 들으실 거고 오, 이 노래가 백창우 곡이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두로기가 부른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또 강영숙의 사랑, 이 세 곡입니다. 들으시죠.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한가위 특집으로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정선의 마음 또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트윈폴리오 웨딩 케이크 이 노래 들으시면서 팝송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아하 하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 이 세 곡은 원곡이 다 외국 곡이죠. 그래서 원곡보다 더 훌륭한 번안곡 이라는 주제로 골라봤는데 이 웨딩 케이크 미국의 팝 가수 카니 프란시스의 웨딩 케이크가 원곡이고 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샹송 가수죠. 알랭 바리에가 부른 엉뽀의 어느 시인이란 제목의 노래고 근데 배인숙 씨가 워낙 잘 불러서 배인숙 씨 곡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오정선의 마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락밴드 보 블루멜스가 부른 Just a Little를 번안한 곡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 정서하고 잘 맞아서 이게 외국 곡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번에 보내드릴 삼삼한 세 곡은 아름다운 혼성 듀엣 명곡 세 곡을 준비했는데 이른바 이 남녀 가수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앙상블을 뽐내는 가요 명곡이죠. 우선 이원진, 류금덕이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양희은, 서유석이 함께한 하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요거 두 곡 먼저 들으셔야겠는데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한가위 특집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예 광고 전에 양희은 서유석이 함께한 하늘 들으셨고요. 또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한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예 연인들처럼 정말 혼성 듀엣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부르는 곡 나머지 한 곡은 바이브와 장혜진이 부른 노래죠. 그 남자 그 여자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2026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한가위 특집으로 마련한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명절 연휴에 행복한 동행 가족들이 기분 좋게 삼삼하게 감상하실 가요 명곡 세 곡씩을 묶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성 듀엣곡은 아름다운 곡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것만 이 모아도 삼삼한 곡이 두 시간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삼삼의 기준을 깨고 한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정석, 조갑경이 함께한 사랑의 대화였어요. 이렇게 원칙을 자꾸 깨면 안 되는데 우리 박 PD님이 가끔 이렇게 원칙을 깨세요. 이제 안 돼요? 안 하겠다고 하시네요. 자,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마련한 한가위 특집.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특집은 3일 동안 진행할 거고요. 제목은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입니다. 뭐 어떤 구실로든지 어떤 소재로 또 어떤 주제로 우리의 가요 명곡 세 곡을 엮을 텐데 그럴듯한 구실이 뭔지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우리 가족들 눈치가 워낙 빠르시니까요. 자, 음악 세 곡을 이어 들으시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 묶었구나 하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광고 듣고 삼삼한 선곡 퍼레이드 이어집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랜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Good music station. CBS FM.

맞습니다. 지금 들으신 세 곡은 80년대 그룹 사운드의 명곡들이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른바 젊은이들의 밴드 열기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락밴드. 그러니까 당시 용어로는 그룹 사운드의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대학가요제에서 불러일으킨 이 캠퍼스 밴드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구름과 나는 홍대의 캠퍼스 밴드였고요. 블랙 테트라. 또 옥슨 82의 윷놀이는 건국대고 또 라이너스의 연, 연대와 고대의 연합밴드로 구성이 됐었죠. 어떠세요? 추억의 그룹 사운드 명곡을 들으시니까 속이 후련하시죠? 자, 이번에는 삼삼한 가요 세 곡, 이른바 영화 OST의 명곡들이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겠어요?

수많은 한국의 명화 가운데 영화 OST로 쓰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박해일, 탕웨이 주연의 영화 헤어질 결심 중에서 정훈이, 송창식이 부른 안개였고요. 또 심은경, 남은희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 중에서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 부른 나성의 가면. 그리고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히트한 곡인데 사실 오늘은 럼블피쉬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이어서는 뜨거운 락 발라드 세 곡을 준비했거든요. 부활의 박완규가 부른 Lonely Night 들으실 거고요. 또 김경호가 부른 금주된 사랑, 또 임재범이 부른 너를 위해 세 곡인데 이게 단순히 락 발라드가 아니죠. 이른바 고음불과 명곡 3선인데요. 일단 들으시죠.

0: 정말 고음으로 올라갈 때 평소 목에 엄청 핏대 세워야 소화할 수 있는 곡들이 아닐까요? 근데 자신 있으세요? 이 노래들 다 잘 부르세요? 락커 박완규, 왜 개콘에서 이수근 씨가 이 고음 불가 왜 그 했잖아요. 그래서 뭐 흉내도 못 내겠네. 아무튼 정말 결정적으로 고음일 땐 저음으로 쫙 깔아서 부르고 그러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전 김경호 씨 곡은 개그맨 권혁수 씨가 정말 흉내를 잘 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김경호 씨인지 권혁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흉내를 아주 잘 냈죠. 아 참, 뭐 김종서, 윤도현, 서문탁 등 고음 불가 가수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음악, 임재범, 김경호, 부활 이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장.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2016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한가위 특집으로 들려드린 삼사함한 선곡 퍼레이드. 오늘 그 첫날 끝곡인데요. 영화 님은 먼 곳에 삽입이 됐죠. 수혜가 부른 님은 먼 곳에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km를 헤엄쳐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변과 가까운 곳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회귀 성향을 가진 동물들은 저마다 집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바다 거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며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다 거북이 자기장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익숙한 곳에 도착하지 않았나요? 돌아보면 그 길을 알려준 신호가 익숙한 목소리나 오래 기억해온 포근한 냄새, 또 풍경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오늘 각자가 그리던 좌표를 무사히 잘 찾아가셨기를 바라보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24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시인과 존장 풍경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러게요. 연어는 강물의 냄새를 기억하고요. 바다 거북은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며 고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회귀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고속도로에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을 보내고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고향을 찾는 우리들. 그렇게 또 먼 길을 나서며 지금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사정상 원래 있던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안부가 퍽 궁금한 밤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모노의 넌 언제나, 그리고 이마영의 언제나 너의 곁에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주제곡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많이들 보내셨네요. 어디 우리는 회귀 본능으로 꿈음에 오는 걸까요? 내꽃님. 아, 그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풍경이네요. 연어 꾸묵님들, 바다 거북 꾸묵님들, 오늘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길은 다 몰라도 꾸묵으로 가는 길은 늘 한결같아서 절대 헤매지 않고 찾아올 수 있어요. 선화님. 아무래도 밤 10시에 제 자기장은 꾸묵으로 강력하게 향해 있나 봅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식구끼리 보낼 것 같아서 명절 분위기 내려고 학원 다녀온 딸이랑 전 만들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역시 명절에는 기름 냄새를 좀 풍겨줘야 맛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것이 명절의 냄새니까요. 먹는 것과 별개로 그 냄새가 안 나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피그님, 수줍은 듯 구름에 가려있는 달이 보이네요. 눈 감고도 찾아오는 꿈음 좌표 함께 할게요. 그래도 달이 구름에 가려졌어도 숨었다 보였다가 좀 하기는 하나 봐요. 그 정도만 돼도 너무 고맙죠. 내일은 곳곳에 또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보름달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 볼 수 있으면 좀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출근길에 혹시 하늘 보셨나요? 어디? 글쎄 달님이 구름 속으로 숨었다 나왔다 하는데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 하며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네요. 꾸묵님들 하늘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9509님. 아,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신청곡은 저희가 조금 뒤에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9006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윤상의 너에게.

영화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우주 영화를 볼 때면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저렇게 멀리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아마도 맨발로 흙을 밟는 일, 우주복을 벗고 시원한 바람 맞는 것.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몇 달 만에 지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캡슐 문이 열려도 곧장 일어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동한다. 우주에서는 오랫동안 둥둥 뜬 채로 생활하다 보니 지구에 돌아와 두 발로 서고 또 걷기까지 몸이 다시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살아온 지구인데도 예전의 감각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 돌아간다는 건 어쩌면 그런 일인 걸까? 아주 잘 아는 곳인데도 오래 떠나 있다가 돌아가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낯설어 다시 편안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밤의 끝자락에서 오랜 우주 여행 끝에 돌아온 사람처럼 누군가는 오늘 익숙한 곳에 다시 적응하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은 연휴의 첫날 밤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한동준이었습니다. 내 고향 삼산교.

이거 꿈과 음악 사이에 맞죠? 오늘은 특별하게 역귀성을 하고 아산으로 올라와서 부모님과 함께 숙소 복귀 중에 라디오를 스캔하고 좋은 선곡에 듣고 있는데 20살 때부터 들었던 윤희 씨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 문자 보냅니다. 함께 차 타고 가고 있는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아내 정선, 형준이, 건우 모두 사랑해. 꿈은 정말 그대로네요. 라디오에 우리 가족 이름이 불려지고 소개되면 정말 잊지 못할 추석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3359번으로 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꿈은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보네요. 앞으로는 종종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추석 연휴 가족들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943번으로도 꿈음 들으며 대학생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 장모님 댁에 가고 있는 50대 가장이에요. 장모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꿈음도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저녁이라 차 하나도 안 밀리고 좋네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율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쿨의 올포유,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달이 차오른다. 가자.
8: 네, 이 노래 들어볼게요. 6472번으로 정해주신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가자.
7: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한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09번으로 청해주셨던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였습니다. 6512번으로 보내셨네요. 지금 있는 캠핑장의 규칙이 좀 엄격해서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못 트는데요. 남편이 꿈음은 꼭 들어야 한다며 휴대폰 볼륨 제일 작게 낮춰놓고 어깨에 올려놓고 혼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캠핑장에서 꿈음 들으시는데 옆 텐트에서 같은 꿈음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뭐 서로 인사하시고 사연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엄격한 곳은 그렇게 하는구나. 또 시끄러워서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들으셨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 시작한 음식 준비 혼자가 아니라서 좋네요. 음악 들으며 짜증 없이 차분하게 준비합니다. 모두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8336님. 그러시군요. 늦게까지 애쓰시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때 이런 명절 음식 준비하신다는 사연을 계속 소개해드리면 방송이 끝날 때쯤에 약간 기름 냄새를 많이 맡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들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경복
5: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5: 4호성 캠퍼스
4: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7: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8: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7: 익수 황진한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배보이, I gotta be a
1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6: Good Music Station CBS FM

인생 라디오님이 청해 주셨어요. 플라이트 더 스카이 가슴 아파도. 강화 터미널을 향해 달려오시는 90번 기사님 안전운전 하세요. 기사님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이어드린 두 곡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해피바님 신청곡 그리고 파이프라인님이 정해 주셨던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세 곡 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병원 나이트 근무 들어왔습니다. 애기 선생님과 근무인데요. 환자들 무사히 잘 자고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음악이 위로해 주네요. 조이님. 애기 선생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그러게요. 명절 연휴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근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평안한 밤이 지나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소망이님 교대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족과 잠깐 있다가 야간 근무 중이네요. 모든 가족이 모이기가 힘든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근무 마치고 내일 새벽 퇴근하였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소망이님 보내주셨고요. 하이웨이님은 저 이번이 20년째인데 마지막 차례 음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일에만 한다고 선포 했습니다. 아버님도 이해하시겠죠? 새벽에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장 봐서 지금 6시간째 음식하는 중 힘드네요. 아이고. 직장도 다니시는 건데 일까지 하시고 또 아이고 끝나고 또 6시간째 음식까지. 20년이면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네. 아버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는 078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그 전에 들려드릴 노래 0344번으로 청해 주신 존박의 노래입니다. 네 생각.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내 꽃님, 요새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딱이더라고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왜 갑자기 한숨이 왜 나오셨을까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한숨 나오게 하는 일 있다면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원더걸스의 I Feel You였습니다. 엄마 생신이 추석 일주일 전이라 해마다 추석 때는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있거든요. 길도 막히고 20명 정도 되는 가족들 음식 장만에 설거지 면제 받았으니 고독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저녁. 꿈꿈과 함께라 좋습니다. 3593번으로 보내셨어요.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가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나날들이 있습니다. 네. 꿈꿈은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들보다 하루 빠른 명절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방송으로 귀호강합니다. 시댁 근처에 상사화가 많이 피었어요. 눈에 담고 갑니다. 0315번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너부리 아버지님은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매년 크리스마스는 아내와 서로 챙기자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 아내에게 크리스마스이자 곧 다가올 선물로 라디오를 선물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원래는 단파 수신까지 되는 걸 바라고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지지직 소리만 듣다가 우연히 어렸을 때 알던 주파수인 939를 들었는데 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여기 CBS 오기 전에 있던 방송국에서부터 들으셨나 봐요. 와,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가끔 듣다가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종종 힐링하러 오겠습니다. 아내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752번으로는 어릴 적에는 추석이 돌아오면 새 양말도 사주셨던 엄마. 정작 부모님은 오래된 옷을 입고 계신 걸 커서야 알았습니다. 팔남매 키우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신 부모님. 옛날로 돌아가 옷도 사드리고 한 번만 안아드리고 싶어요. 엄마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

0: 엄마가 집에 계실 때보다 가슴에 있어서 편한 점도 있어요. 찾아뵙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꿈꾸는 먼지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많이 찡했어요. 아까 읽으면서. 저 언제든 뵐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자주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는데 뵐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사무치고 더 그립고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곡 전해드렸어요. 라디의 엄마 그리고 박효신의 노래였습니다.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졌지만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있어서 너무 좋네요. 행복한 명절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문 가족들도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요. 초코송이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이님도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 달 사진을 몇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구름에 완전히 가려진 달, 살짝 나온 달, 완전히 잠깐 밖으로 보여서 찍힌 달, 여러 모습들이더라고요. 자주 봐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나 이제 나왔어. 이렇게 자주 봐달라고 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꿈은 가족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이 노래는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간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영화 뮤리엘의 웨딩의 주인공 뮤리엘도 그랬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섬처럼 겉돌던 뮤리엘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진짜 친구 론다를 만난 뒤에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향에 살 땐 몇 시간씩 앉아서 아바 노래만 들었어. 근데 널 만난 뒤로는 한 곡도 안 들었어. 내 삶이 아바 노래만큼 댄싱퀸만큼 좋아졌거든. 뮤리엘에겐 론다 같은, 론다에겐 뮤리엘 같은 친구. 여기서만큼은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아바의 댄싱퀸이었습니다. 추석 특집이 시작됐습니다. 와, 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12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의 제목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제목 참 좋다. 원작은 백영옥 작가의 동명 소설이고요. 배우 이진욱 씨, 수지 씨 출연이라고. 네, 제목만으로도 참 땡기네요. 그리고 배우분들, 이분들이 그걸 표현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더 궁금하네요. 여튼 우리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으로 함께 할 겁니다. 모두가 연휴에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명절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여럿이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고독감 아시죠? 그런 기분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기서 좀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마음만은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체험이 준비한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들. 네, 뭐 차린 건 없습니다. 네, 따로 음악밖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간식거리들 있으면 그런 거 좀 한쪽으로 준비해서 씹으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에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태니야, 예쁜 양말, 새 구두, 새 옷 이런 것들보다 더 돋보이는 건 바로 너야. 넌 지금도 부시한 머리에 맨발로 이걸 보고 있겠지?

대신했니? 낯선 남자에게 쉽게 방을 빼앗기고 물은 병째로 마시고 밥상 앞에선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너. 너 이춘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 거야. 힘내.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엘가의 사랑의 인사. 미술관 옆 동물원의 이 대사는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죠? 준이에게 하는 철수의 대사. 준이야, 이쁜 양말, 새 구두, 새 옷, 그런 것보다 더 이쁜 건 너 자신이야.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고 음식 먹을 때 괴상한 소리를 내는 너. 그런 너를 알아줄 사람 있을 거야. 힘내. 네. 이런 말을 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그저 조언일 뿐이라면 이런 너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만 말한다면 이거는 디스인데요. 네. 너는 필요 없다며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슬픔의 삼각형 중에서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2장조 중 3악장 미뉴엣이었습니다. 혼자라고 꼭 외로워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혼자여도 고상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 속의 클래식 두 곡 들어봤는데 괜찮았나요? 3716님, 연휴 시작 날 저는 특근해요. 수당 따로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자진해서 손들었어요. 사무실 지키면서 읽고 싶던 책이나 잔뜩 읽어보려고요. 4747님, 저는 올 추석 연휴에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방콕하고 있으려고요. 원래도 어디 잘 안 가요. 하셨네요. 꼭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마음 편히 보내는 거 이거 진짜 연휴인 것 같아요. 4747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상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고 계신 두 분. 잘하고 계십니다. 3716님, 4747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먼저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

엔젤. 곡 중간에 이런 가사 나오죠. 당신은 천사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어서 인류의 운명을 건 미션과 함께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깨어나는 그레이스, 라이언 고슬링의 이야기,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에서도 한 곡 골라봤어요. 네, 지난주에 사과조아님이 10년째 CBS 고정이라면서 신청하셨었는데 오늘 띄워드립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그레이스가 우주로 떠나기 전에 에바, 산드라 힐러가 과학자들과 모인 파티에서 부르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가사 내용이 그레이스가 처한 운명과도 맞닿아 있어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주에서 만난 그레이스 친구, 네, 로키와의 서사도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오열 포인트였죠. 네, 아, 로키 보고 싶다. 네, 존재만으로 존재감 있는 위로되는 로키. 프로젝트 헤일메리,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 그 전에 먼저 영화 시티 오브 엔젤에서 사라 맥락클란, 엔젤부터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에서 해리 스타일스 사인 오브 더 타임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0: 최영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두참 모임. 외로움이 퍼스널 컬러인 계절, 역시나 가을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을 하나씩 추천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일명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무비 어썸 피플의 주인공. 짜잔. 왕가희 감독으로 정해봤어요. 먼저 아비정전. 최근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이 다시 개봉해서 아비정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었는데요. 보러 가신 분들 아마 좀 계실 거예요. 주인공 아비는 스스로를 발 없는 새에 비유하죠. 날개를 쉴 곳도 내려앉을 땅도 없이 평생을 날아야만 하는 새. 그리고 단 한 번 땅에 내려앉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홀로 떠도는 아비의 뒷모습. 그 쓸쓸함이 이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많이 닮아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비의 마음 건강 가시나요? 저는 마음만큼은 아비의 마음을 너무 공감해요.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많은 분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위험한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쓸쓸한 선택들을. 제가 예전에 소방관 체험 간 적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홀로 목숨을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들 그러한 연대를 가지면서 또 마음 따뜻하게 따뜻한 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의 결을 가장 잘 다뤄주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왕가희 감독. 그의 두 번째 어떤 무비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해피투게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왕가희 감독의 작품으로 추천하긴 했지만 배우 양조위나 장국영 배우의 필모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영화 팬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비정전 중에서 하비에르 쿠가의 마리아 엘레나 이어서 해피투게더 데니청의 해피투게더까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최영미 추천하는 가을 영화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오늘은 왕가희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 그리고 해피투게더의 음악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가을 영화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1603님 강디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시골 할머님도 계시지 않아서 친척들과 모일 일이 없어졌어요. 편하긴 해도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준비하던 정감 같은 건 없어진 듯 하네요. 추석 당일에 동생들이랑 모여서 아버지 모시고 식당에 가서 가족 모임 하는 것 빼고는 뭐 집에서 드라마 삼매경 일태죠. 심심하면 혼자 영화 보러 갈 것도 같아요 하셨는데요. 1603님께 영화 예매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미에서 드리는 명절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호아킨 피닉스의 영화 허 중에서 한 곡 골라봤어요. 주인공인 테오도르만큼 외로운 캐릭터가 또 있을까요? 아내와 별거 중이다가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러다가 결국 그 AI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테오도르가 퇴근길에 자신의 인공지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우울한 노래 틀어줘. 처음엔 다른 곡이 나오는데 다음 곡 틀어달라고 하자 이 노래가 딱 흘러나옵니다. 브리더스의 오프유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컬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 봤어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주참 모임.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오늘의 끝곡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월터의 짝사랑 상대인 셰릴 역을 맡았던 크리스틴 위그가 픽처링한 노래예요. 데이비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인데요. 이거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조차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유쾌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착한 대전, 틀린 건 아닌 대전인데요. 사소한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을 모은 너무 착한 대전. 공감과 비공감이 공존하는 틀린 건 아닌 대전. 너무 착한 대전은 이런 내용이에요. 푸드코트에서 저희 거의 다 먹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 날짜 칸에서 멈칫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 학생 저기 자리 났어 라고 알려주는 아주머니.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거죠. 집에 방도 책상도 있는데 왜 공부하러 카페로 가?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설거지하면 깔끔하잖아. 수학은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잖아. 같은 색깔 립스틱 여러 개 있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웃음을 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와 공감의 기준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랑의 여인 보내드렸습니다. 장피르 랑프레 플룻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이 전시회 재밌네요.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라 더 재밌는데요. 이게 무슨 전시회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재밌는 텍스트만 있기도 하고 또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있기도 한 그런 아주 유쾌한 전시회네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뒷목 주의 구역이라는 전시도 있네요. 기념일에 레스토랑에서 연인을 50분 넘게 기다린 사람. 갑자기 방문이 열려버린 사춘기 자녀. 어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다음 사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박스테이프 끝부분까지요. 야, 박스테이프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끝을 못 찾아서 한참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다가 아무리 돌려보면서 긁어봐도 도저히 그 끝을 못 찾겠는 그런 테이프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아까 전에 라시님은 전 부치면서 함께한다고 사연 남겨주셨는데 아마 전 부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 많아질 텐데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뒷목 잡을 일보다는 웃을 일이 더 많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탈리안 협주곡 F장조 바흐작품번호 97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협주곡인데 왜 피아노가 혼자 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해서 협주곡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탈리안의 콘첼토 협주곡 양식을 따라서 작곡한 곡이라서 협주곡, 이탈리안 협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212번님, 수평기님이시죠? 정원님 아들이 작은 푸띠 프랑스 마을에 있다고 하네요. 아름답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오셨어요. 엊그제 독일 사진도 그랬는데 아유 사진도 참 잘 찍고요. 유럽 사진들 보니까 너무 그립,

있고 가고 싶어요. 저희 유럽은 저한테 좀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곳인데 또 수평님이 마침 향수 청해 주셨습니다. 정지용 씨 김이갑곡. 추석에 들으면 또 특별한 곡이죠. 테나 박인수와 이동헌이 함께 노래합니다.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강소영 님이 흑임자 라떼부터 한 잔 주문하고 장 보러 갑니다. 구매 목록은 송편, 잡채, 소국 한 다발. 착한 며느리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하며 이 명절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정원님과 우리 아당 제작진분들도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착한 며느리인 것도 물론 뭐 좋고 중요하지만 맞아요. 내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기 위한 방법 뭘까 생각하시면서 정성 다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구매 목록만 들어도 명절 느낌이 물씬 나서 참 좋네요. 들꽃년이님이요. 옳다는 건 아는데 현실에선 반대인 걸 자주 봅니다. 엘리베이터에 달려가며 같이 가요 하는데 막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지하철 먼 좌석이 비면 앞 사람들을 제치고 엉덩이를 들이미는 사람 등등.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면 서로가 웃음을 머금게 되고 좀 더 따뜻한 세상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아주 아주 종종 계시죠. 좀 이해는 안 되지만요. 뭐 차선 바꿀 때도 저 멀리서 있어서 이 정도면은 공간이 충분하겠다고 깜빡이를 키면은 그 순간에 갑자기 안 껴주려고 막 급발진해서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엊그저께는 항상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뒷사람이 오면은 뒷사람까지 이제 문을 잡아주거든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개는 달려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문을 받는데 어저께 그날은 이상하게 계속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졸지에 문지기가 되어서 한 3, 4명을 계속 문을 잡고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앞에서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바로 문을 좀 받아서 잡는 게 그게 예의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시를 좋아했던 엄마. 엄마의 입맛을 닮은 막내딸은 최명희 문학관 뒤뜰 수시 감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홍시 냄을 맡으며 엄마를 불러봅니다. 그날처럼 올해도 가을 햇살을 고스란히 담아낸 홍시가 장독대 옆 감나무를 붉게 밝히고 있겠죠. 배우기를 좋아했던 엄마. 1929년 안동권 씨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엄마. 공부 욕심이 강했던 엄마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외국 소학교를 다녔다죠. 16살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해방이 되었으나 도회지로 나가 공부하려던 꿈이 좌절되어 골방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지요. 그래서 당신 자식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리라 다짐했다고 했어요. 늘 긍정적인 엄마. 전주에 전매청 다니는 청년이 있으니 그리로 시집가라는 외할아버지 말씀 따라 군말 없이 시집 왔다는 엄마. 전주에 살 줄 알았던 엄마는 두메산골 진안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죠. 집안의 장손 며느리로 감히 분가를 꿈꿨던 것이 오히려 죄이던 시절이니 포기도 빨랐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모시며 생계전선에도 뛰어들어야 했죠.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멋을 요리할 줄 아는 낭만 엄마.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봉숭아 물들이기였죠. 언니들과 내 손톱 위에 백반을 넣어 짓지은 봉숭아를 소담하게 올려서 포도잎으로 감싼 후에 무명실로 칭칭 감아주었죠. 첫눈이 올 때까지 뻘건 물이 손톱에 남아있어야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게 갑갑여도 참아잉 했던 낭만적인 엄마.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엄마. 84세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날 때는 먼저 좋은 데 가슈, 내 첫 증손주 보면 안아보고 따라가리다 하면서 담담히 눈을 감겨주던 강한 엄마. 위암 2기, 수술만 하면 다 나을 거라던 큰오빠가

가남으로 고생하다 우리 곁을 떠나던 날 목 놓아 우시던 엄마. 큰오빠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엄마는 홍시의 맛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염없이 먼산 바라기를 하실 엄마. 이제 엄마에게도 다시 풍성한 가을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장손인 오빠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엄마를 닮아 봉숭아 물들이기를 좋아하고 코스모스 꽃잎을 따다 편지 쓰기 좋아했던 막내가 엄마의 가을을 다시 물들이고 싶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87의 꽃송이를 함께 만들기로 해요. 엄마의 애통함과 그리움도 이제는 곱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그리움을 담은 가을바람도 오빠가 머무는 하늘에 가닿아서 엄마의 꿈속에 오빠를 초대할 것 같습니다.

나리타 타메조가 작곡한 해변의 노래를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이진숙의 수필집 나는 오늘도

괜찮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클라라정님이 아 잡채에 넣을 야채를 손질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고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저도 읽다가 찡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참 이 홍시를 좋아하셨던 어머니 그 입맛을 꼭 닮은 막내딸 홍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추억이 담겨있네요. 이 어머니가 딸들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시면서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어야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대목 참 정겹죠.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셨지만 또 마음 한편에 그런 낭만도 간직하고 계셨던 멋진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좋아하시던 홍시의 맛까지 잃으셨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팠죠. 올 가을에는 막내딸과 함께 봉숭아물도 드리고 달콤한 홍시도 나눠 드시면서 그런 어머니의 하루에 웃을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리움이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올 가을에는 어머니의 그리움도 조금은 달콤하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최명희 문학관 뒤뜰 수시 감나무 아래라는 말에서 제가 마음이 확 끌렸어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절친이시자 저에게 이모였던 우리 최명희 작가님. 전주에 있죠. 최명희 문학관이. 거기 저희 어머니랑 함께 나눴던 옛날 엽서들도 전시되어 있답니다. 제가 잠시 예고 하나 할게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부에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7년 만에 리사이틀 무대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 함께 할 건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지용 씨의 음악과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지용 씨와 제가 함께한 특별한 음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금요일 2부입니다. 피아니스트 지용 씨와의 만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분달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마누엘 퐁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을 분달리님이 분달리 씨의 노래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오히려 요즘은 바이올린 연주로 많이 들었는데 원래 노래예요. 프리츠 분달리 씨 테너 이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명불허전이네요. 역시 분들리시. 마누엘 퐁세의 에스렐리타, 작은 별을 테나 프리츠 분들리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느린 템포로 이렇게 음을 길게 길게 소스테누토로 이렇게 느려서 표현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화려한 바이올린 연주와 또 다른 맛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분들리시님 감사해요. 별빛지은님, 아까 전에 홍시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훈아의 홍시를 신청해 주셨는데 좀 뜬금없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또 그래요. 듣고 싶으시면 그래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모르는 노래지만 저도 이따가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소랑님이 멕시코로 출장 간 아들의 무사 귀가를 빌어봅니다 하셨어요. 이 마누엘 퐁세가 멕시코 음악인데 이 작은 별이 그래서 생각이 나셨나 봐요. 멕시코로 출장 가 계시는군요. 무사하게 돌아오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권 오프 11을 마무리하는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7번과 8번인데요. 먼저 7번째 곡은 앨범의 한 페이지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앨범은 사진첩보다는 누군가의 기념첩에 가까운데요.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의 기념첩에 짧은 글이나 음악을 남기곤 했죠. 이 곡도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음악 선물처럼 친밀하고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8번째 곡은 조국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앞에 곡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당당한 행진곡풍의 리듬으로 노르웨이에 대한 그리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1권 8곡은 아주 소박한 아리에타로 시작해서 힘찬 조국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8곡 안에서도 그리가 보여주는 표정이 참 다양하죠. 오늘은 게하드 오피츠가 아닌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게 서정 서곡집 1권 오브 12 가운데 마지막 두 곡 7번 앨범의 한 페이지 그리고 8번 조국의 노래 두 곡을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별빛지은님이 홍시 나훈아를 신청해 주셔서 웃었잖아요. 근데 좋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다고 하셨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글과도 아마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가사인가 봐요. 제가 궁금해져서 나중에 꼭 방송 끝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켜 알바님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남프랑스 여행 왔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2시 30분인데 지금은 2시 42분이겠군요. 시차 때문에 일찍 깼습니다. 아를리의 연인 신청 드려봅니다. 오늘 아를과 아비뇽 여행 일정이거든요 하셨어요. 아 오늘 또 염장 문자 많이 오네요. 아까 전 염장 사진이 왔었는데 남프랑스 여행 중이신 우리 제시켜 알바님 부럽습니다.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아침까지 기다리시면 하루 여정이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 눈을 더 붙여보시죠. 이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 좀 더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BJ 아르레 연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세뮤엘 프리드만이 지휘하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남프랑스 여행 중인 최윤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BJ의 알리아인 제2모음곡 가운데 미뉴엣을 새뮤엘 프리드만이 주연한 러시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남프랑스 여행 중인 현지 시각 새벽 2시 40분이 넘어서 신청해 주신 제시켜 알바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나은서님이 고모부가 외교관이셔서 외국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명절 문화를 확 바꿔서 7년 동안 포틀럭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다. 일곱 집에서 각자 해온 음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파티. 아, 좋은데요? 저는 사실 뭐 명절 아니어도 이렇게 모일 때, 집에서 모일 때 포틀럭으로 종종 하곤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어 와서 펼쳐놓으면 재미도 있고요. 또 한 집에서 다 독박 써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요. 굉장히 즐거워요. 포틀럭 파티들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2215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1부 끝곡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탈리아 생각이 나신다면서 예전에 베니스 여행 중에 찍은 사진까지 올려주셨네요. 아유, 너무 예뻐요. 베니스 사진. 추억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주 신나는 음악입니다. 이거르 마르케비치가 주연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부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알렉산더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남영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 752번님이 이런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원님 오늘 저녁 사위가 온다고 해서 식혜는 먼저 해놔서 냉장고에 있고요. 소불고기, 오징어튀김, 팔보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들은 심통이 났는지 시큰둥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겠죠. 정원님도 초대하고 싶어요. 집도 가까운데 말이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집이 가까우신가요? 어디세요? 저 가도 돼요? 아, 오늘 저녁에 마침 스케줄도 없는데 가서 시큰둥한 아드님 대신에 제가 불고기, 오징어튀김, 팔보채 사위분과 함께 한잔하면서 먹고 싶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클라라 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영상 2권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솔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최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마르케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을 만나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 나가사키.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고 낯선 이방인들이 항구를 드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어린 일본 여인이 미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초초사항은 사람들이 나비 부인이라 부르는 15살의 일본 소녀입니다.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 출신으로 게이샤가 되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번 마음을 준 사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인입니다. 핑커튼은 나가사키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장교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으로 이국의 낯선 아름다움에 이끌려 초초상과 결혼하지만 그 결혼을 한때의 즐거움 정도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샤플리스는 나가사키 주재 미국 영사입니다. 핑커튼의 경솔함을 걱정하고 초초상의 순수한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비극을 막으려 애쓰는 인물입니다. 스즈키는 초초상의 충직한 하녀입니다.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녀를 향한 연민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가사키 언덕 위,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집. 혼인 중개인 고로의 안내로 이 집을 둘러보던 핑커튼은 영사 샤플리스에게 자신의 결혼관을 거침없이 털어놓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곳의 여인과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훗날에는 미국 여인과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초초상과의 결혼은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가벼운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샤플리스는 그런 그에게 경고합니다. 초초상은 이 결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녀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핑커튼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오늘의 결혼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배합니다.

피카튼의 아리아, 더분케 알몬도, 세상 어디를 가나. 테너 니콜라이 게다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카레아니 지현은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세보야님이 초초가 나비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일본어로 초초가 나비예요. 이 곡 맨 앞에는 미국 국가의 멜로디로 시작했는데 들으셨죠? 중간중간에 또 야리아의 멜로디도 살짝살짝 그 미국 국가를 차용해서 선율이 등장했습니다. 이윽고 초초상이 친구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며 등장합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이 결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핑커튼과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혼례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숙부인 승려가 나타나 조상의 종교를 버렸다며 초초상을 저주합니다. 친척들마저 그녀를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초초상에게 남은 사람은 오직 핑커튼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별빛이 내려앉은 정원에서 단둘이 마주합니다. 핑커튼은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초초상은 수줍음과 벅찬 행복이 뒤섞인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시작이지만 그에게는 잠시 머물다 떠날 낯선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하룻밤입니다. 아직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선율로 포개어집니다.

사랑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마법 같은 눈을 가진 아가씨요. 테너 니콜라이 게다 그리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역시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릅니다. 핑커튼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을 떠났고 초추상은 그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에게는 핑커튼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점점 궁핍해지고 혼인중개인 고로는 다른 남자와의 재혼을 권합니다. 스즈키조차 핑커튼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초초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항구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을 노래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수평선 너머로 흰 연기를 뿜으며 배 한 척이 들어오고 낯익은 발소리가 언덕을 올라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리면서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다림과 확신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위태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초초상의 아리아였죠. 뭐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역시 카라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플리스가 핑커튼의 편지를 들고 초초상을 찾아옵니다. 편지에는 핑커튼이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초상은 편지를 읽는 샤플리스의 말을 자꾸만 가로막으며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묻습니다. 샤플리스는 차마 진실을 끝까지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약 핑커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초초상은 게이샤로 돌아가거나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샤플리스 앞에 어린아들을 데려옵니다. 핑커튼이 떠난 뒤 태어난 그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샤플리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핑커튼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항구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핑커튼이 타고 떠났던 군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초초상은 기쁨에 겨워 스즈키와 함께 정원의 꽃을 꺾어 집안을 가득 장식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창가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밤은 깊어가고 스즈키와 아이가 잠든 뒤에도 초초상은 창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여성 합창단이 가사 없이 허밍으로 노래하는 신비로운 선율이 흐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이 음악은 그녀의 기다림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허밍 코러스 역시 뭐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인 음악이죠. 이 나비 부인에서 카라얀이 주연은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초초상은 스즈키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잠시 안쪽 방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 핑커튼이 샤플리스와 함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낯선 미국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핑커튼이 미국에서 새롭게 결혼한 아내 케이트였습니다. 그들은 초초상의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키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즈키는 절망합니다. 핑커튼 역시 자신을 기다리며 꽃으로 장식해놓은 집을 바라보자 뒤늦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작은 집.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핑커튼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초상을 직접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샤플리스와 스즈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디오 퓨리토 아질, 안녕 꽃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여 핑커튼의 아리아였습니다. 테너 니콜라이 게다가 노래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초초상은 핑커튼이 돌아온 줄 알고 황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낯선 미국 여인 케이트였습니다. 초초상은 곧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남편에게 이미 다른 아내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고 아이를 보내겠다고 대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핑커튼이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 초초상은 아버지가 남긴 단검을 꺼내듭니다. 그 칼날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예롭게 살 수 없다면 명예롭게 죽으라.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찾아온 어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을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가린 뒤 아버지가 남긴 단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0: 명예롭게 죽으리 아가야 나의 작은 신이여 초초상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였고요. 카라얀 이지현은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핑커튼이 초초상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렸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랑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 그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남긴 채 나비 부인은 막을 내립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은 1904년 2월 17일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공연은 뜻밖에도 야유와 혹평 속의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죠. 부치니는 곧바로 작품을 수정했고 같은 해 5월 브레시아에서 개정판을 선보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치니는 이 작품에서 일본의 선율과 음악적 색채를 서양 오케스트라 안에 녹여내면서 이국적인 정서와 자신의 섬세한 음악어법을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비 부인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음악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약속이었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핑커튼은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초초상은 그가 떠난 자리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초상의 비극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마음에 무게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보다 상대방이 내게 건넨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0: 을 드립니다.
1: 아까 전에 팬님이 나비 부인 이 오페라가 일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나비 부인 속 일본은 뭐 진짜 일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서양이 상상한 일본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푸친이 자신도 실제로 일본에 가본 적도 없었고요. 상상 속의 일본. 그래서 그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동양의 여성상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자결 장면을 아름다운 비극으로 이렇게 낭만화한 부분은 또 오늘날 시각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죠. 제 생각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좀 낯설고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드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또 일본의 어떤 그런 가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그런 오페라죠.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사비네마의 클라리넷, 한스 봉카지 연은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내일 금요일 2부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초대석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0: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듯 우리도 다시 만난 이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게 하소서. 마음 가득 품었던 그리움을 평강으로, 숨결로, 성령으로 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서동민, 서정아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샘의 장막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김자경 오페라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정.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예수께로 가면, 또 신용란의 찬양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내 구주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고요. 감사하는 성도여 송수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할게요.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와 이마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 노래 들어봐. 아침은 먹었니? 말라 비틀어진 밥통에 오래된 밥에 한 달 전에 진짜 맛있었던 누나가 싸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시큼한 김치. 요리하기 제일 쉬운 냉동실 떡갈비. 젓가락을 들고 국그릇에 냉수를 한 잔. 인식 3찬? 어? 뭔가 모자랐는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 싸온 원 플러스 원 갓김이 찬장에 떡하니 있네요. 찬장으로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내 마음 찬

DHA 첨가 국산이란 표기에 마음이 놓여 뜯어보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조금 주는 듯해. 하지만 겉봉투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많이 팔릴 것 같긴 하다. 메뉴까지 정하시는 디테일 이렇게 내 마음

역시 명절에는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귤이 있어 감사, 훈제 계란 프로젝트, 이마라는 찬양. 그 전에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렸습니다. 76장 찬송, 창조의 주 아버지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안의 기쁨인데,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0: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추석 명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장윤영의 주님 찾아오셨네, 이어서 소리샘의 찬양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명절에 함께하는 묵상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은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굶주려 죽게 하려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으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면 다음 날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셔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량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 준비했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장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명절 한가위 추석이어서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 또 우리 전통 악기로 연주된 곡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곡의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 국악 버전으로 함께하죠. 예가회와 이한희 씨의 찬양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길음악선교단의 찬양, 이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나경화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다행히 추석 즈음이었다. 주말도 겹쳐 있었다.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앉은 본가로 내려갔다. 그래, 나는 괜찮아. 그저 아픈 것뿐이야. 아픈 건 별게 아니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자.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안진으로 갔던 것이다.

길의 치유의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쉰 적 없었던 이에게 한번 쉬어보자 라는 다짐은 어쩌면 한 줄기 빛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며 평안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기에 오늘과 같은 명절을 또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어쩌면 추석 명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사각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자연한 날.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와 함께 걸어가리. 1000번째 정성원과 최용석의 찬양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감사가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집에 가면 곳곳에 시계가 참 많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5분 빠르고 큰 방, 작은 방 시계는 느리고 조금씩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집을 드나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어느 시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말입니다. 가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있고 살아가는 속도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오래 알아온 만큼 서로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죠. 익숙해서 더 편안한 얼굴들과 좋은 기억을 보태는 오늘 추석이길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마음 넉넉하게 오늘 추석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프로그램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루하루의 주제를 정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아침 찬송가로, 내일 토요일은 아픈 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가들, 그리고 모레의 주일에는 일상의 회복,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들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흐른 두 곡 진짜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딱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리고 이 곡도 찬송가에 이으니까 이 곡마저 찬송가로 들렸어요. Spring in my homeland,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의 배경음악이다라는 건 꼭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도, 신경 쓰고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그 공간에 잘 녹아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곡들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최근에 애청자분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버전으로 에론 네빌이 부릅니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다가스카르 소년 합창단의 오스도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에론 네빌 와라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추석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침 명절날 아침에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은 찬송가를 함께 들읍시다 이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묵상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묵상 시간은 여러분이 이렇게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 목표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물 흐르듯이 듣는 거라 묵상 시간을 안 가지려다가 또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묵상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하죠.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떠나는 이들과 다시 돌아오는 이들로 인한 차량 정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피로 사회 속에서 타향살이에 지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고향은 그리움이자 위로와 힘을 주는 품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공허하다고 호소합니다. 오래된 상처로 인해 여전히 힘들기에 나는 아프다 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마음에 큰 상처도 없지만 외로움 속에서

나는 슬프다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성취했음에도 만족과 기쁨은 없고 무언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듯한 삶을 살면서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며 나는 공허하다 토로합니다.

이처럼 아프고 슬프고 공허한 우리에게 고향은 힘과 위로가 되지만 그보다도 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본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나친 소유와 염려, 불안을 내려놓고 본향을 바라보며 행장을 가볍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고향, 타향, 본향.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게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속에서 나오는 음악 혹은 DJ의 말보다 가족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작게 틀어놓더라도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아, 이 노래구나. 지금 이 노래가 나오고 있구나를 알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 어디에서 흐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다 알만한 곡들. 추석날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몸이 들썩들썩일 거예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곡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올 옥트리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들어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에 2부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퀘벡의 작은 소녀에서 세계적인 디바가 되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긴 투병, 그리고 무대를 떠나야 했던 시간까지 수많은 굴곡을 지나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팝음악에서 가장 인상적인 악기 중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부드러움과 폭발적인 힘을 동시에 가진 목소리. 감정을 음표보다 먼저 전달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셀린 디온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과 싸워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나봅니다. 그대 아침 추석 필링 보이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날이에요. 1부에서는 셀린 디온의 노래와 인생, 음악 영화 한 편 함께 하시죠.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로 시작했습니다. 그대 아침 추석 특집 Feeling Voice. 위대한 가수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쭉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오늘 1부는 기적의 목소리로 세상을 감싸는 팝의 여제 셀린 디온 편 준비했는데요.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6: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화물차 필요할 땐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그대 아침 추석 필링 보이스 두 번째 날 1부 주인공은 셀린 디온입니다. 셀린 디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그리고 When I Fall in Love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삽입됐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셀린 디온은 1968년 캐나다 퀘벡의 샬르마뉴라는 시골 마을에서 무려 1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셀린의 가정은 무척 가난해서 셀린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침대 대신 서랍장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고 셀린의 부모님은 음악을 매우 사랑해서 작은 피아노 바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셀린은 삐뚤빼뚤한 치아와 깡마른 몸매 때문에 학교에서 뱀파이어라는 놀림까지 받았지만 부모님의 피아노

에서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꿈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셀리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작곡을 시작합니다. 셀린의 오빠는 셀린의 자작곡이 담긴 데모 테이프를 르네 앙젤릴이라는 작곡가 겸 매니저에게 보냈는데요. 그 음악을 들은 르네는 12살 소녀의 목소리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고 그 즉시 셀린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르네 앙젤릴은 당시 파산 직전이었지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셀린의 앨범을 제작했죠. 그렇게 셀린 디온은 1981년 첫 앨범을 발표하고 캐나다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198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으로 유럽 전역에 이름을 알린 셀린.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셀린이 마이클 잭슨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어느 날, 매니저 르네는 대대적인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어릴 적 놀림거리였던 치아를 교정하고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면서 불어밖에 몰랐던 셀린에게 영어를 혹독하게 가르쳤죠.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셀린 디온은 1990년 첫 영어 앨범 유니슨을 발표하며 전 세계 무대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셀린 디온은 시골의 가난한 소녀였던 자신을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준 르네 앙젤릴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둘은 2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1994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1996년 셀린 디온은 영화 Up Close and Personal의 주제가 Because You Loved Me로 빌보드 핫100 정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세계적인 디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셀린 디온의 삶과 음악 만나보고 있어요. Because you loved me all by myself 함께했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의 작곡가 다이앤 워렌은 원래 이 곡을 토니 브렉스턴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브렉스턴이 곡을 거절하면서 결국 셀린 디온이 이 곡을 녹음하게 됐죠. 다이앤 워렌은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지만 셀린 디온은 평생의 은인이자 사랑인 남편 르네를 떠올리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 셀린 디온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입니다. 이 곡이 담긴 앨범은 당시 1초에 한 장씩 팔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셀린 디온이 처음에는 이 곡을 녹음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전 히트곡 역시 영화 OST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정 그러면 데모나 한번 녹음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간 셀린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노래를 완성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영화 OST로 연주곡만을 고집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마저 이 노래의 감동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고 하죠. 세계 영화 OST 역사를 통틀어도 이만큼 대히트를 기록한 곡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감동을 지금 다시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셀린 디온의 삶과 음악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My Heart Will Go On 이어서 The Prayer 함께 하셨어요.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2000년대 초반 셀린 디온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가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난임 치료 끝에 얻은 처다들과 함께 2003년부터는 라스베이거스 상설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 공연은 팝스타의 라이브 무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남편 르네 앙젤릴의 인후암이라는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셀린은 남편의 병간호에 전념하기 위해 2014년 가수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고 이 때문에 예정돼 있던 우리나라 내한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르네 앙젤릴은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의 반려자이자 음악적 동반자를 떠나보낸 셀린 디온. 그녀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오직 노래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근육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희귀 난치병, 강직인간 증후군을 진단받으며 무대를 떠나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위기도 맞습니다. 결국 2022년 셀린은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도 셀린은 눈물을 흘리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노래할 수 없다면 춤을 추고 춤출 수 없다면 기어가겠다. 그리고 마침내 병을 이겨낸 셀린 디온은 4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프랑스에서 열린 대규모 라이브 공연에서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셀린 디온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셀린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That's the way it is. 함께 들어보시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오늘 1부를 마무리하는 곡으로 셀린 디온이 올해 발표한 신곡 당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색깔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그려가는 온우이 악동 뮤지션 편으로 이어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오늘 2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음악 가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악동 뮤지션 지금의 악뮤의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소문의 낙원이었는데요. 올해 악뮤가 발표한 정규 4집 개화의 수록곡이었어요. 몽골의 평범했던 남매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일약 스타가 된 뒤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오늘 그들의 음악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0: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악뮤 악동 뮤지션의 음악과 삶 만나보고 있고요. 다리 꼬지마 라면인 건가 들으셨어요. 악뮤의 멤버 이찬혁, 이수연 두 남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생활했고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하며 자연스럽게 음악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기타를 치는 오빠와 노래를 부르는 동생. 두 사람은 특별한 음악 교육을 받은 엘리트 남매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무대가 찾아옵니다. SBS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 시즌 2였는데요. 당시 이찬혁은 고등학생, 이수연은 중학생이었습니다. 10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노래로 만들어 화제가 된 악동 뮤지션. 결국 두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13년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규 1집 플레이를 발표하는데요. 타이틀곡 200%와 Give Love가 연이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데뷔 앨범 플레이의 수록곡 11곡을 이찬혁이 모두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겁니다. 어린 남매가 부르는 노래였지만 음악을 만드는 중심에는 당시 10대였던 이찬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Give Love에는 악뮤다운 발상의 출발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게임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주고받던 하트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악뮤의 음악은 처음부터 거창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뮤의 두 곡 함께 들어보죠.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난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악뮤의 삶과 음악 만나보고 있습니다. Give Love 그리고 그 전에 200% 함께 들으셨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공개된 Give Love 뮤직비디오 마지막에는 노란 리본이 등장합니다. 음악 자체는 밝고 경쾌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있던 슬픔을 조용히 담아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Give Love는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로만 기억하기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곡이기도 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음악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린 남매였던 두 사람이 어느덧 20대가 되면서 음악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장난스럽고 발랄한 표현이 많았다면 오랜 날 오랜 밤에 이르러서는 이별의 감정을 훨씬 깊고 섬세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어린 시절의 악동 뮤지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쓸쓸함

과 성숙함이 담겨 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더욱 긴 제목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제목부터 이미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이수현의 목소리는 그 복잡한 감정을 아주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으셨어요. 이 두 곡을 이어서 듣고 나면 악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200%처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이 끝난 뒤에 마음까지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악뮤의 음악은 더 이상 천재남매의 재밌는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후회까지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두 사람의 음악 인생에도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021년 발표된 낙하에서는 아이유가 함께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악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떨어져 내리겠다는 강렬한 연대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이번에는 이찬혁이 솔로 앨범 에러를 발표합니다. 바로 여기서 악뮤라는 이름으로 함께해온 두 사람의 음악 세계가 잠시 각자의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이찬혁은 파노라마를 비롯한 솔로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이야기를 더욱 자유롭게 펼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전국 노래자랑의 관객석에서 부착되거나 딩동댕 유치원에 출연해 화제가 됐죠. 이수현은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노래했던 남매가 처음으로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악뮤 편 듣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악뮤 아이유의 낙하, 그리고 이찬혁의 솔로곡인 파노라마 들어보죠.

악뮤 아이유의 낙하, 그리고 이찬혁의 솔로곡인 파노라마 들으셨어요. 이 시기 이찬혁은 솔로 앨범을 통해 악뮤에서는 보여주기 어려웠던 퍼포먼스와 자신의 음악적 취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이수연 역시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훗날 악뮤의 음악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3년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돌아왔을 때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을 경험한 뒤 다시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러블리였습니다. 러블리의 리를 이수현과 이찬혁의 성인 리로 바꾼 러블리. 이찬혁은 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라는 의미와 사랑스러운 이 남매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볼 후라이의 꿈은 악뮤가 2014년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였던 곡인데요. 팬들의 요청을 계기로

2023년 음원으로 정식 발표됐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란 후라이라는 아주 평범한 소재에 담았는데요. 어쩌면 이게 지금의 악뮤가 가진 가장 큰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던 마음을 아주 쉬운 말과 멜로디로 노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2023년 악뮤로 돌아온 그들의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둘째 날, 1부에는 셀린 디온, 2부에는 악뮤의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기쁨과 슬픔 두 감정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노래죠. 심각한 슬럼프로 2년간 집에서 은둔했던 동생 이수현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오빠 이찬혁이 기울인 눈물겨운 노력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이 노래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상원 에드피아.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퇴계 이황은 추석날 아침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향의 오랜 친구이자 제자였던 서엄이었죠. 안성의 수령으로 부임해 있던 친구가 멀리서 안부를 물어온 데 대한 답장이었는데요. 퇴계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성 관아에 계신 분께서 멀리서 안부를 물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고요. 이어서 자신의 몸과 주변의 소식을 담담하게 전하죠. 퇴계는 친구가 보내준 선물 새우와 인삼도 잘 받았다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몸을 잘 돌보기를 당부한 뒤에 이렇게 끝을 맺죠. 갑자년 추석날 고향의 오랜 벗 이황이 친구에게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안부 편지.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오늘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네요.